피었나 가봐가봤나 이때도 뭐 기대 하자미래 뒤로 많이 갔나 뒤로 가도 왔나 기아로 모아 하유에 들게 파워로 왔나 타고 와야 다음에 파워로 파이트리 기아 말대 만나 기아 말대 위에 들리 파이 마이라